0: 93.9 IFM.
1: 보면 뻔해.
2: 아이고! 아이고!
3: Hiya, Bobby.
4: Hi, Ken.
3: You wanna go for a ride?
4: Sure, Ken.
3: Jump in.